교환대. 방 우리 알려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그 무지 차야. 어디 구원대 여보만 반지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알려 왜 가봤어?

반 채성 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소 단정성어 니안 불이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